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

0: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가키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1: JR 동일본과 도보철도 등 7개 철도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부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

입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 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카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은
0: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 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아르크이고
0: 마스형은
5: 아르키마스 아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고훈,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0: 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 落ちちゃった。
8: マイクと一緒に 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게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가키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 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 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 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 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JR 동일본과 도부철도 등 7개 철도 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부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카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

0: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3: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3: 아토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3: かかります는
0: 동사
3: かかる
0: 걸리다의 ます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1: 20분くらいです.
2: 20분 정도요.
3: 20분은
0: 20분
3: くらい
0: 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3: 歩く이고
0: ます형은
3: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2: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3: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3: 고훈,
0: 10분,
3: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3: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3: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3: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3: 1시간,
0: 2시간,
3: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3: 4시간,
0: 7시간은
3: 7시간,
0: 9시간은
3: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2: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3: 30분,
0: 30분은
3: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3: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15分くらいです. わかりました。
6: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7: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5: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마이크と一緒に 팝컬처.
2: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2: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2: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0: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

0: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게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각기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JR 동일본과 도보철도 등 7개 철도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부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카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까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2: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흥이라고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6: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1: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8: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8: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8: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8: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8: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게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0: 후지각기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고회의는 면접이나 의향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고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1: JR 동일본과 도부철도 등 7개 철도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부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
0: 는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
0: 는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7: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8: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시간 30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2: 30분.
1: 30분은
2: 한
1: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2: 1시간
1: 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4: 15分くらいです。
3: わかりました。
5: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4: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5: えい!
3: ああ、落ちちゃった。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0: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1: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0: 어떤 체험이에요?
1: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0: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1: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0: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계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가키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 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 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 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 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JR 동일본과 도보철도 등 7개 철도 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보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5: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5: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4: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5: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3: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6: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6: 待つ의
0: 마스형
6: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6: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6: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6: 아토
0: 는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6: かかります
0: 는 동사
6: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7: 20분 くらいです.
1: 20분 정도요.
6: 20분은
0: 20분.
6: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6: 歩く이고
0: 마스형은
6: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15분 くらい,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6: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6: 5분,
0: 10분,
6: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6: 10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6: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6: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6: 1시간,
0: 2시간,
6: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6: 4시간,
0: 7시간은
6: 7시간,
0: 9시간은
6: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6: 30분.
0: 30분은
6: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6: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7: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1: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2: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

0: 북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게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가키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 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 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 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 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1: JR 동일본과 도보철도 등 7개 철도 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부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 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1: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1: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1: 待つ의
0: 마스형
1: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1: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2: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1: すみません.은
0: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1: 아토는
0: 더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1: かかります.는
0: 동사
1: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3: 20분くらいです.
2: 20분 정도요.
1: 20분은
0: 20분.
1: 크라이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1: 歩く이고
0: 마스형은
1: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2: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 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1: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1: 고훈,
0: 10분,
1: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1: 주
0: 에,
1: 흥을
0: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1: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1: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1: 1시간,
0: 2시간,
1: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1: 4시간,
0: 7시간은
1: 7시간,
0: 9시간은
1: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2: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30분,
0: 30분은
1: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1: 1시간
0: 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15分くらいです. わかりました.
6: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7: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6: えい。ああ、落ちちゃった。
7: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2: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체험형관광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다양한체험을할수있는관광프로그램이있습니다
2: 네이번에마이크하고가이토는슈리켄수리검던지기체험을했죠
0: 이밖에도닌자나사무라이체험도있고기모노입기나다도꽃꽂이화과자만들기체험등이유명합니다그리고또색다른체험도있어요
2: 어떤체험이에요
0: 예를들어서식품샘플이라는거아시죠음식점진열대에놓여있는음식모형말이에요
2: 아플라스틱같은걸로만들어졌는데진짜음식하고똑같죠
0: 네그걸만드는체험도있습니다그리고지진이나폭우화재쓰나미같은재해의가상체험을통해서방재지식을배우는독특한시설도있습니다
2: 그건재해가일어났을때도움이될것같네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2: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게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가키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 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 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 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 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JR 동일본과 도보철도 등 7개 철도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보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철도회사도 QR코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에잇! 아, 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에잇! 아, 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은
0: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또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또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지요?
0: 네, 분은
5: 훈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훈을
0: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 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1: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국은 13일 극동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 신문의 유즈노 사할린스크 지국의 일본인 남성 기자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를 출국하기 직전에 구속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TV는 13일 연방보안국이 기자를 구속했을 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전하면서 연방보안국 담당자라는 인물의 익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북방 영토를 포함한 섬 주민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동원되거나 지원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관계기관에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영TV는 기자가 모스크바 법원에서 1개월과 29일간의 구류가 선고됐을 때의 모습도 전하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류 기한은 12월 12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발표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NHK 취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 특파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의 구속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를 바꾸도록 일본 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는 13일 중국 기업 관계자 등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사람은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행정기관과 기업 관계자로 사할린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단은 성계와 해삼의 양식에 관심을 보였고 관광 인프라 개발 후보지를 시찰했습니다. 사할린주 리마렌코 주지사는 비즈니스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대 우대 조치 등에 따라 북방 영토에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나갈 방침으로 올해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3일 밤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보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관계자 등의 대표단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주가 발표하자 외무성은 13일 심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은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과 다르다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에 대해 9월 25일 시점에서 740만 톤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수요 전망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성은 13일 9월 25일 시점에 햅쌀의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식용 쌀의 수확량은 740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요인으로 장마철의 오랜 비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더해 작년에 생산되지 않았던 비축용이 올해는 주식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조사 시점 이후에 오랜 비로 인한 생육 악화와 비로 인한 수확 지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인 수확량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고 수확량 전체도 농림수산성이 9월에 밝힌 수요 전망을 적어도 30만 톤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 말에 쌀의 민간 재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현재는 순조로운 수확이 예상돼 쌀 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도쿄대학의 차기 총장을 결정하는 선거회의에서 교직원의 의향 투표 결과가 2위였던 후보자가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교원 등이 선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지난 9월 교직원에 의한 의향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절반 정도의 득표수였던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가 선거회의 검토 결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후지가키 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선거회의는 면접이나 의향 투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향 투표에 투표한 도쿄대학의 교원 등 9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13일 선거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서는 제1차 후보자 8명에서 의향 투표에 참가하는 5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향 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논의의 기록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번 요망서에 찬동한 학내 교직원은 13일 현재 약 500명에 달합니다. 도쿄대학의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6년 전의 선거에서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 검증위원회가 설치된 경위가 있어 향후 선거회의가 이번 요망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JR 동일본과 도보철도 등 7개 철도 회사들이 내년 봄에 현재 사용 중인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JR 동일본, 도보철도, 개세이전철, 개인급행전철, 호쿠소철도, 도쿄모노레일, 센다이공항철도 등 7개 철도회사가 내년 봄에 신칸센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자기 승차권을 QR코드 승차권으로 전환합니다. 승차권에 인쇄된 QR코드를 개찰기에 설치된 판독 부분에 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찰기가 없는 역에서는 현재대로 역무원에게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R코드 승차권은 개찰기에 대기 쉽도록 세로 5.75cm, 가로 8.5cm로 현재 승차권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IC카드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차권을 넣는 현재 개찰기에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승차권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환하는 철도 각사는 자사 노선에 다른 회사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
0: 는 더.

0: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1: かかります는
0: 동사
1: かかる
0: 걸리다의 ます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2: 20분 くらいです.
3: 20분 정도요.
1: 20분은
0: 20분
1: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3: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1: 歩く이고
0: ます형은
1: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3: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15분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1: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1: 5분,
0: 10분,
1: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1: 10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1: 時間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1: 時間을
0: 붙여서 1시간,
1: 1시간,
0: 2시간,
1: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1: 4시간,
0: 7시간은
1: 7시간,
0: 9시간은
1: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3: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30분.
0: 30분은
1: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1: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15分くらいです。 わかりました。
6: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7: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6: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5: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3: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3: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3: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3: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たか知らねえな。あんた、あの子の何なのさ。